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을 향해 유입된 습한 공기 등의 영향으로 27일 호쿠리쿠 지방에서는 선상 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해 기상청은 오전 6시 20분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것은 이시카와현의 하쿠이시, 시카마치, 호다츠 시미즈초, 나카노토마치, 도야마현의 히미시입니다. 5단계의 경계 레벨 중 가장 높은 레벨의 정보로 최대급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강의 범람이나 침수가 이미 발생하고 있어 기상청은 조금이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지금 당장 취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급속히 발달해 오전 3시 이후 도야마현 서부 이시카와현 카가 노토에서는 선상 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오전 8시 48분에는 다시 이시카와현 카가에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다는 기상 방제 속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폭우가 내린 것으로 보여 오전 5시 반경에 잇따라 기록적 단시간 폭우라는 기상 방제 속보가 발표됐습니다. 오전 10시까지 1시간 동안 국토교통성이 이시카와현 코마츠시에 설치한 우량계로 55mm의 매우 강한 비를 관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주위 상황을 확인해 대피 장소까지의 이동이 위험한 경우에는 건물의 2층 이상으로 이동하는 등 조금이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지금 당장 취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 폭우 특별경보를 발표한 데 대해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은 27일 오전 7시 20분부터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상청 대기해양부의 호소미 다쿠야 과장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폭우가 내리고 있다. 모종의 재해가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침수하지 않는 높은 장소로 이동하는 등 즉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특별경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특별경보의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지자체의 대피정보에 따라 즉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제재가 부과된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네 토모코 소장은 온라인으로 기자회견하고 향후 일본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미국이 더 수위가 높은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아기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일본 시간으로 26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하고 단지 ICC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법의 지배에 위기로 받아들여달라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어 최대한 우리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 ICC 자체에 대한 제재 등 더한 층의 조치의 가능성에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항상 정의의 대극에 있는 것보다 우월해야 한다고 한 다음 영어로 정의는 이기고 이겨야 한다고 말해 신념을 관철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0: 아울러 향후 일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일본이 미국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동맹국으로서 ICC의 중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일본의 견해를 밝히고 좋은 의미의 대화를 계속해 이번 일이 미국이 더 수위가 높은 행위를 취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26일 아침 대규모 토속류가 발생해 네팔 측에서는 중부 라스와 지역에서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네팔 총리부는 26일 밤 시점에서 391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480명 이상의 관광객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단체 관광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5명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네팔 당국에 수색과 구조를 요청했으며 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지역에서는 다리와 도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통신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군이나 경찰에 의한 수색이나 구조 활동은 난항을 겪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토속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현지 미디어는 네팔의 카날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26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토사가 무너져 그 토사가 강의 물을 막아 대규모 홍수로 이어졌다는 견해를 전했으나 자세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측은 중국 중앙 TV 등이 네팔과의 국경을 따라 이어진 티베트 자치구 시가체시에서 토속류가 발생해 26일 밤 시점에서 3명이 사망하고 265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0: 26일부터 도쿄 신주쿠구에서 AI 관련 기술의 전시회가 시작돼 약 10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로봇이나 기계를 움직여 제조 현장 등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피지컬 AI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중 도쿄의 벤처 기업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에 탑재하는 AI는 말을 걸지 않아도 사람의 손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고 지시를 알아채며 또 다른 로봇에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실용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중국제 로봇의 자사에서 개발한 AI를 탑재하고 있으나 장래적으로는 로봇의 일부를 자사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넛 로보틱스의 오노 CEO는 AI 분야에서 일본은 뒤처져 버렸지만 피지컬 분야에서 일본 기업은 여기서부터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자를 모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로봇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장에서는 인간의 관절과 비슷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로봇도 전시되고 있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披露됐습니다. 이 로봇은 뛰어오르거나 달릴 수도 있다는데 이 회사에서는 재해 현장 등에서의 활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관련해 중국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삼아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제조업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공장의 자동화 등에 도움이 되는 피지컬 AI를 개발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전선을 향해 유입된 습한 공기 등의 영향으로 27일 호쿠리쿠 지방에서는 선상 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해 기상청은 오전 6시 20분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 레벨 5의 폭우 특별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가 나리타인다.
4: 이네.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스고이.
0: 대단하다.
3: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가 나리타인다.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2: 僕 셰프가 나리타인다.
4: 이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甘くて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甘い
0: 달다입니다.
5: 美味しい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甘くて美味しいで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1: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5: 우에노 공원은
0: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どうでしたか?는
0: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7: 広くて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히로쿠테 히로쿠테 키레이데 히로쿠테 키레이데 토테모 요카타 데스.
2: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 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작다는
1: 지사이 지사이
2: 귀엽다는
1: 가와이이 가와이이
2: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 보세요. 자, 해 보세요.
3: 지사쿠테 가와이이 데스네. 지사쿠테 가와이이 데스네.
2: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1: 정확하나 정확하나
2: 편리하다는
1: 便利나 便利나
2: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정확で 便利ですね. 정확で 便利ですね.
0: 잘 따라하셨어요?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도저
2: 도저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0: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도저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7: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8: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7: いいね。
9: 하루상의 지혜 부끄러.
0: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2: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0: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2: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10: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